0: 빵짱 예비촌.
1: 내도 수리가로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뭐다 무필리언 임포트 밀로칼 끝방은 바다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비촌.
1: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망어 바닥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Choy, pamakal ka ni Choy Pansit Canton.
3: Ano nga flavor?
2: Ang hot and spicy, Choy. Hindi pareha sa relasyon, amon. Naginapamugnawan.

0: 깜짝 예민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사파인제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쓰바나이!
0: 깜짝 예민 존!
1: 마다모 필리안 임포르텐 류칸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깜짝 예민 존!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민 존!
1: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Sit back, relax. More Suckabee Express.

0: 빵짱 예리죠.
1: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가까운 그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 뭐 필요한 인포트 밀로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래워커.
0: 빵짱 예리죠.
1: 바라서 다는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바바칼 바바칼 아이스.
3: 아누 nga ice baklon mo haw?
2: Ang wala ga katunaw, di pare sa relasyon namon. Pagkatapos na initan, gulpi na lang nag-evaporate.
4: More music for you and me. Sa MOR, there's more.
5: More sa gabi.
4: More sa gabi.

0: 깜짝 예의 존!
1: 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경감이 쓰바나이!
0: 깜짝 예의 존!
1: 너무 훌륭한 임포르테 로컬 흥망한 바가이 사카루와카
0: 깜짝 예의 존!
1: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의 존!
1: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가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쿠아트로 오라스
2: Choy! Choy, pabakla ko may Choy!
3: Ay, dahil, pasensya lang dahil. Sirado na kami.
2: Pati ba naman ikaw? Pagindian mo ko? Dirada ka mo!
3: Pagsanon!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Call authorities before opening the door. If someone knocks claiming there's an emergency, don't open it right away. Real emergencies don't wait at your door. They'll understand if you verify first. Always protect yourself first. Make the call, stay safe, and stay aware. Smart safety starts with caution.